좋아해. 그리고 또 본격적인 파괴. 그 중간에서 저울질하는 세상의 이해관계. 모두의 타겟 말해왔던 지긋한 굴레의 타겟. 이제 할일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지나간 회한들을 황급하게 주워 담아 한 모덕이 터질 듯 웃겨진 미련의 소라기를 빠져나가 향하는

지리한 밤의 청소가 다 끝난 후 어둠을 다시 되찾은 행성의 반국 조명이 사라진 도로 위로 난무하던 고철덩이들과 함께 도려내준 환부 되돌아갔을 뿐 누구도 없던 그대로 쓰라린 추억을 되살피는 잔인한 회곡 미증유의 새로운 종소리가 울리며 태동하는 시간과 기억 사이 개입한 적절한 왜곡 크게 흔들리며 제각기 도단하는 싹 덧없이 씹어진 규칙을 따라서 돌아가는 삶 그리워진 멍에로부터 단지 도망가는 자와 선택들의 가치를 온전하게 허락하는 자 그렇게 돌고 돌다 시간을 쫓아 긴 여정의 종착 단계로 느닷없이 도착 오직 예견된 공통의 운명이란 몸소 끝을만 딱 들이게 되는 당황스런 공포 끝없이 영원할 듯한 순환의 이미지는 이론의 빈칸들을 덧대놓은 낡은 그림이지 쉼없이 반복되어지던 타원형의 움직임이 반드시 인도하여 되는